0: 야, 너 멀었으면. 야, 뜨겁네. 우리 애들 무시 나와야 치기받네. 멀었어, 밑바다. 무시했다시.
1: 밑바위 레이스 크리스탄스키.
0: 멀었어, 치기 밑바다. 야, 그러면 진짜 결이 스미스니?
2: Power play.